에스 바르티기 콘톡다 마땀미 세야니 마땅마땅고에나 따비 크레 아루이비 세기 세령바 톡솜니마 마땅다무 글로비라시 엘랑범 네트르지 나 삭바 디 토이비 데비나 세령바 마땀미 세이